0: 보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바한스.
1: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